0: 그것은 바로 무종과 한포진입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종과 한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1: É do atrito, né, que daí forma por causa da nossa linfa, dessa água que forma ali, né, que é a linfa.
2: Provérbios 25. Como dente quebrado e pé deslocado no tempo da angústia.
3: Agora e na hora da nossa morte. Amém.